0: Del romance a la fiesta, del hedonismo a la revolución.
1: RTG 97.7 FM.
0: Experiencia radiofónica total.
2: Trying to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Hey, I must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
3: Sign을 보내,
2: signal 보내.
3: Sign을 보내,
2: signal 보내.
3: Sign을 보내,
2: signal 보내.